비안나 가봐가봐 안나 이토도모 기대 아담이래 이로마이 안나 데로가도 안나 기아로모와 하유테르게 파우로 안나 타고와야 아담이 파우로 파이테리 기아말 대만의 기아말 대우히테리 파이마이라